오케이 yeah. 여보세요 난 뭐해 아니 그냥 건건데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건 절대 절대 아니고 괜히 생각이 난 것도 괜히 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래도 이럴 땐 너가 있으면 좋겠지 왜